라소 타도 랭게츠기 다링기 레림 캡타노달 숭루 탕포 텐징 옹메 숭케나 숭루 밀리 린첸 슈케 세모나차 다 다링기 된레 생케 랭게츠로 니링 메포피아 쿠갑 빙고볼로 시작되기 잠링 니링 메베 님로 님기 콜레 칙진이치 슈셴 겔치 팀 Gelki Yolo, Nering Mepeki Nim Yona Injile Shuwachina, International Justice Day, the Cho Tamzena Daudumpeki Tse Chenga Yangna Tarinki Nim Na Lochami Sunsi Nadoin, Nim di Chilo Niton Chuigi Dau Tuke Tse China, Uganda Gekapki, Kampala Shuken Yulo, Nguzi Nangdiki, Chidu Lensoki.